야 타테네 라미 추기엔데 타게데 차와 제제다리야 타템자 봄보 가촌데 타덴주 차와 제제다리야 타든레니케 윤종데 탈합주 차와 제제다리야 타셀렌지테야 담라다 야오나뉴와 테레달라야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年家列在手机推送仪。
1: 생글랭게 샴라 선교르 냠자리 센슈구이 딜레군에 베베네스 중국 중앙기 지급 주지 계급 기주지 시진핑 기세 죽지닌 장코르 양의 주당기 지급 주지 계등우유 현강기 우유장 진정은 단념토 중국 다 장코르의 자조 냠례 조리 칭이 상태 롱추주 장코르에 대해 변수인 딘디 로틴 당나와시 시진핑 기 지금 국제 주주지 지로로 중국 다한 장코르야 계급 미비 구지바 기럽수 중국 다한 장코르의 자조 냠례 로리 칭이 상나와티 계급 미비 미만기 차그준나 디니 주비 먹듭 자조 사딘도 동지 셉시 다 제팀 기멍시 계진 띵나와타 중국 다한 장코르의 자조 균진 다 다르비 동와타 서구 탄타나 점린기 시디 디니 송금 체규로 뉴버 계진 뒤면낭유 로 주주 량신 쇼니비 칭이기 공투 타교 진니 편주의 갑교로 타 튠지 로리 봉보냠시앙 베덥제제디 중국탄 장코르의 제외 미럽니 미럽하르 자조탄 레왕직튠 수송로리제기 원세퇴비케주 강리춘바르 제유지 니두낭유 시진핑기 달류다오 죽바라 나라니 리두

0: ཁྱི ཀྱི་ཏུ་བ་ལ་གུན་དོ་ཅི་ཐར་ཆུང་སོ་ཀྲུང་གུ་དང་ཐ་སེ་ཞུང་གི་ཀྲུང་གུ་དང་ཆང་ཁུར་ཡེ་སུ་ཇུན་ཚ་ཇོ་ལ་ཚེ་ཐུ་ཐོང་ཅིན་ཆེ་བེ་ལང་ཆོ་དེན་པོ་ཐེ་རེ་གུན་དོ་དོང་མི་སེ་པ་ཀྲུང་གུ་དང་ཆང་ཁུར་ཡེ་ཆོ་ཉི་བེ་ཐུང་མུ་གི་ཁེ་བེན་ཐ་ཐབ་ཅུ་གི་ཁུར་ཡོ་སང་པོ་སུང་ཀྱོ་ཅེ་བེ་ཆུ་སེམ་དེན་པོ་ཐེ་རེ་གུ 장코르게 미만기 장코르게 예주당기 속신 구비 특주타 규제카 초용례 락다르 등교제디 지소링로 조준 샤샤 최토 춤제 사바 응알레 챵화 규제 메바르 통이 인파라 이치 유지 대낭유 진정한기 로 축주장의 이콩 초니비 장코르야 타 중국 자조 냠례 로그리 칭이 상태 전개 링로 랑오괴 체배 장다 타 시디 지소 링로 제기 럽친 차샤 문주르 체배 착된 베텁기 로주 유림 추 착배 장코르야 타 중국 먹덥 자조 타 튠지 로그리 냠례 저와 균퉁앙 피게 조규로 제팀기 멍시 땡부 땡유 대신배 퇴급식 신 장코르야 타 중국 계급 니비 로주기 철롱 규티 토크터 바르숨투 편준 로딘 규르빙앙 갑교르타 냠리에 탐습진니 점린 용라 수균 자조 왕기 믹세도 규로타 튜몽기 지소링로 차샤 왕기 믹세도 규로화 규르미 균진 왕기 믹세도 규로화제기 장코르야타 중국 자조 저와니 남야 독미에와타 사딘 규르미 인파 강리 응유 유지대낭유 진정은기 장코르야타 중국 자조 냠리에 저와디 땅니타 계급 유비 미마기 Tepju Rengxingi Dangguotang, Tumungki Zachi Gyunurushikin Bengguinni. Tepjuki Tose Sabito Rinpurutang, Pekye Chosin Yubamasi. Nyukzichila Gyundo Mangwe Gyeji Tupopchu, Gyegum Yubi Dangguotang, Dijia Pekye Ki Kipenche Songgyungtang, Sogui Tana Zemlingi Shidi Dini Songgyungchachi, Legi Gyejin Pyugyu. Jiso Ringlu Dewar Chibi, Changkuruyatang Junggui Sukyun Zajo Nyamle Ki Chihwati, Tulubki Pugyurutang, Gyegum Yubi Mimangi, Dulutang Dunggyuru Gundi Dungwatangji. 캡콘카도 피게 응아르베 야구 용화 제균이 장구르의 땅타 시슝기 로딘 규르미기 랑조이 나라니 로딘 지급 주지 다냠토 로규 유링타 퓨중 수규 멍시르 제베 장구르야 탄 중국 자로디 토세 사바식도 유유로 니디지디 톱 치슈타 톱주 정시 치슈 딘베 지소 링루 제거와르기 제베 비춘식도 피게 동투 유지 대능유
1: 니글레 쿠네 비베 네츠 지급 주지 시진핑키 中国那边停止监管局用户的盲素尼开启讯息当他四兄弟来团他的你盲素南安慰电信级别错外接触进行时电脑局当个错进入别的错村陆团习近平起苏西南会当中央起民盲电话的金别批给给公布军权堂他的法律松图民盲心南起内部脱学所交盘民盲起制度电别错外的降别人们别特别密切度计划 据批给给中介俺来忙活他俺会尝下给关系迷茫用了偏不脱发的规定当话推门出去了俺会我是特别公务人心期批准推举了规定当话在前的迷茫给托不出了他一说了得出了这军事没法的七十多万七星月你都中年了当话就几百在中安年三度当天中会各局级别中央七十九亿军略欧元南中心各位天命对不着去迷茫错干其名从今先把了配一把谁
2: 军体托古尔清不齐别推特了，只要书记习近平去，民望级制度点别错话的奖别人们呢，安全别特别明确性。民有级第几月在，该届艺术的电台四川参会，安全跟着你当用他借用明日开给民望了，通知他你之前呢，目的三多路精准动画谈，有趣过于军权切盘，制作一团结女秀军权没法的精准谈空白动画。
1: 망소기 当给曹金就给把曹村几个书记习近平去忙做他迷茫了自我强难行三年卡头都行那我还也能从头开进做就那我抗行凶忙做那么电信给别曹外给图把解决你拖到派出所空给图古了那

0: ཁྱི ཕྱད མི ནང ང དང ལྷག སམ ཆོང སེབ དུ གྱོན ནས ལག ཟེ གེན ཟང ལང པ དང ཆི ལེ ཞི དེ མི ནང མི ཐིང ཁྲི ཅིག དང ཆོག དང སུམ གི ལ སོ ཞོང ཤེ དེ ཆོང སེབ ཐར གེ ལ ཆོ ཡོང ནས དེ གུར ཆེ ཡོད པ ཅེ གི ཁྲུམ ཅེ སང བོ ཐོ ཡོད པ ཤེ དེ གི ལེ ཁུ ནས པེ པ ནས ཚུ ཉེ ཆར ཡ ཅུ ཉུ ཅུ ཕྱི ཤིན པ གང ཡིན ཤིང རིང ནུ ལ དེན ཐེ ཇུ རེ ལམ སིན པེ པ དང རང གུ ང ཇུ རེ གི པུ 고이 차도 룹진 높규도 규비 저지 니사 레고리 최대 익적 길린 레든 소중기 냠지 레든나 군디 동부에 베리 송도디 종의 계획 롭자 침으로 소유 비진 계획 롭진타 텐진 롭진 산동 롭진 중앙 미리 롭진 종의 롭진 종의 미리 롭진 소 신옥 규기 토롭줄 학삼기 비즈 강기 군진타 레고 긍진 바 총도로 중계 정지 직류라 되니 토로 비즈 강 초교로 공비 동화디 튜조릉항 뷰세 토로 당해 사르틀라 샴디 슈시에비 주든 소르 민해 베리 딩습 제휴 비진 기베 롭진 비즈 강기 군진 왕현 방기 사르괴 베제리 당해 능급 안주 디그뷰 냠듀타 냠주 냠치 제기 군디 동외 레게 람주식 차와 시신규 비나 진내 안주 딩총 체치 제비 남장식 냠도 되휴 안주 비진 기베 롭신기 니치진 제유 롭친타 대주 兄弟 체치 소부 增速타 增速기 니슈 롭친 게라 카총니 냠주 시신규 니네 안주 롭친 토 베주 관계 레드미니 롭종탄 튕고 냠주 기 체고 비신규 대단 접지 안주 비진 기베 롭신기 랑기 사르 튕고 지다르 체니 로교 체위기 롭친타라 고이규 취십 시신규 지송유 바시 시도 중화식은 비진 기베 롭신 비즈 강티 계급 진배 남자 니기 니티 첨부 인병군데 대공 비딥 현디 수표와다 랑대 케딘 정시 주 고이 제바 진숨 체체기 차도 수준 수바 비즈 강기 레미 레네네 체디 외종 제바 소기 제답규 종의 계획 롭신 소 미리 서괴기 토림라 림바예네 네피 로교로 제규 Nido Nizang Lo Konara, Songyu Tan Sichuan Ki, Miri Sekui Ki Tolop La Chongne, Rinzi China, Kedan Chengxi, Tungkung Zui Mangbo, Goyiwa Ta, Chengyu Miri Ki Gilop Miti, Chisung Lakzam Suchong Chibaso, Xenu Yue Ki Tolop Ki Cedan Yixi Tungkung Ta, Chile Xedan Mine War Ki Heba, Nude Ngang Seyue. Songyu Gewe Lopchen Bizu Kangki Kunzin, Li Wenzu Yi. Bijin Gewe Lopchen Bizu Kangki, Tuyun Ringbur, Anzu Bizu Kangla, Kade Rokyur Chishin Yue. 티니 니티리 구인베잔디에 니람로 셰싱 나즈 롭타라 베팁 치타라 셴디스 퓨베 나즈 비즈 칸기 베팁 기너리 퓨숨 속수 심베카라 던두 롭센기 체진타 셰자 제보 속기 태투 뉴버 춘부튼 유지 송이 버시
1: 생겔링게 콘세선 주르니 투슈 켄덴 송완젤라 탐바선 함히 데센근 군난 켄 다와 츠리나시
2: 미미 다치키 나즈 라바라 추기지
3: Mimi Bujiki, Nanzu Lubur Chukiki.
2: Chuchuti Chiki, Nanzu Chuchu, Lembarchi.
3: Chakto Yupi, Chizui, Muchi Hins, Lembarchi.
2: Michiki, Joyangsi, Gangjo Checho.
3: Yamjo Rime Joani, Nemji Dende, Yangsen Siki.
2: Suchu Kang Siki, Yuki Minam, Yongwachi.
3: Miri Kaki, Tunji Yageta, Tumung Kubini. 中华民族的作战历史党，独秀历史，热爱历史，建议。

0: 와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도조 사슈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요상게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딘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키 리네 준지타 타비토에 디니 나나 저 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디나니 저양기 신감 디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딘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자유도 자단데 그런 게 되면 말. 와 안도 먹을로나 가리, 감바 먹을로나 가, 위장 먹을로나 가다. 다 위장이 공디 해봐는 게 이게 나서 봐 대수기 그냥 제발 또자 또자 오는 게 미세트네 여발이. 배나 바라 안도 나서 봐 대수고 완된데 봐. 아니 가래가 자자이나 같이 자자 니자로데 봐. 자자자 양 자자 자생이 자라 자로데 봐. 아니 와 와다 와생이. 되나요? 와신 되나요? 도저도 못 만나요. 가기 가기 가기 그 야자야 선이 야다. 가기 그 야자야 선이 야. 아 가기 그 하선 하 야. 되니 아 야 선이 오다 근데 로도 못 나와 되네요. 아니 아주 되는 선 바에는 가기 그 아 되니 라라 야 아 선이 못 돼봐. 가기 그 아 선이 못 돼봐. 니 하다 버는 선에는 가기 하 하 선이 다 된제게 노이 칸스기야 예게기 체바고니 또저 또저 자당네 문라이 바이나 자위기 자당데 인게도 메 바이 바이인자 아니 문제로 와스 원에 예게라 사지스야 아 그 니치테 야기비 젠센체레스네 때 자위체네 예게지 실리고니 야 바이인세 이거 젠센체레스네 예게에서야지 실리테 아니 미당 측대서 사라시비 그 실리여데 바리 미당 측시비 그 실리여데 바리 다 이게 뭐지 전디바텔라 때니 양다 세지기 이게 뭐 전디바텔라 때니 아니 때니 뭐 때니 비그 미 아 때니 때니 제발 때니 비그 치글라서 뭐 뭐지 거 전도요 진세텔라 때니 아니 사제세야 양세 니스 치비그 사제테 까니 아마르 바드 미 이게 선지보 시다 텔라 고기 바시 딘기스라 나마니 이게 시나 심마도 아니 아 가수 아니 사제 선지 더 장발라 고기 바레 때니 바르라야 치바지 용거레스 다때 막 마토르 미키바는 난 줄이네 봐. 띠는 미키바티 민테 쯔발라 아니 미게 마다 진주 가다 양지 담보 그거 어떠선가 느기 봐. 됐어 마츠 텔라 띠니 아니 미키비 민테 사르시 봐. 어 띠는 이게 간다 간이나 어다 던지 그 고니 아니 민다 쯔테서 그 사르시비 니 봐요 봐. 에즈야 띠시리 곤다 봐. 아니 예야 이게라 아니 워나세니 워나 히바티 주제기 띠지. 원래 이게라 워나 야나 주제기 주제기 비 젠센체리스나 때 귀셰고 곤다 봐. 간데세나 이게세한데 조 기바 강기 체도 좀 말했잖아 아니 된나 제버셰바 다 도도케나 아니 된데서도 이게 그 제버셰바 이미 진세지 된제비 체레스 된데라 이게라 워나스 야나 베게 원다 땅 야바이나 제제세니 뭐다 된데 이게요 다 데스텀도 저위 차니 아니 자가그 이게다나 보지레 이제 땡가서 베게라 베지 이게라 저르나 아니 저룸바 되기도는 이렇게 있잖아 아제 초대 받는데 지레스 어 대체는 아니 이게 먼저 와다 이게 라 살제다 이게 라 제제세니 어 근데 딱 이게 진세데 뭐 같은 데인데 지레 어 대인들 다 이게 좀 오다 같이 때 가서 다 대신이 아니 예선 받대
1: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롱치 닌틀리코 칸게 손다 로티 린치시 향라 민티 냉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Sama heji di chiri isena, wana te tabu minzi nyi ji zongyur chibi ke je deng ke ane yige te njuwa yana yige te shewi ke je la kande yo baris. Tini yige ke je te kwa la, ane ma heji. Ta yige shewi ke je te la, shetan ka la je je changa dangtong te la, tozo tozo manda wa tini yo baris de, ta yonra la nganso pang lo zawa ganze bi, chosun sawa se ya digi non la, jende wangi lung yi hi, te yi ni dan sheba ta, zwa she de uyung ta, 생기 이게 당남 시에서니 소소 싸워가는 거다 지금 넣은 거지. 대인들 다 늘어뜨 야바이나 아니 이게 시위 저때라 저예요 봐서 저예 저예도 강하리에서나 담보대 아니 저이 저 이게 나 강이 중이 그 니상 이게 대소 강의 시위 그 이마 이게 답했더라 아 이게 저세요. 다때 아니 이게 시위 그 나도 디제 시위 그 이게 시위 그 니 시니 있어야 돼. 이게 제때 시니지 이게 시 미트. 근데 니마데 처리 있어야 되나? 아니 이게 그 자께서 인정을 시비 그 저.

이게 인접하시비 기저리. 대랑아서 시바스. 대치르는 시바뜨기 이게 인접하시비 기저시. 스마트 치리 있어야 쉐버시비 기저세. 쉐버시비 기저도 강하게 있으나 아니 룽스. 어디는 니당 시바당 룽스. 이게 시비 기저 이바도 강하게 있으나 끌어시비 기저스. 어 이게 그때니 아 어더니 자당 대소대 아니 뇽알아 고 크리지 그 지지기레스 코레시비 그 지트 쪼 칸레스나 아니 남톡스 야나 간소 남시스 야나 젠데 주 끌롱데스 디인들 아 예게시비 지예데 아 니당 셰바당 룽당 남톡 와야 다 뜨지라 치르스나 아니 예게시비 지예스 디인 빵로 그 초소 싸와가는 숭데비 그 아니 제테 단 데게버 차데 바탈랑 간소 예게시 니세요 다 시에니 데라 간소 다 Peche dati ke nono yonra la, xie ni je se ni zhukhir. Yege xie vi ni je re. Ni je te kangar ye se na, tambo te kupa, nyingba te nrmba, samba, ken, yeba, je, ngaba, sho, jukba, so, dunba, che, jeba, na. Tien de lo, kupa, nrmba, ken, che, sho, son, che, na. Ndo jebo la, yege xie vi ni je se kyo. Tien de yege xie wa la, 아니 이게 유사가 니 다 조대다 늦게 보지 차려. 다 대근노나 담보 코바스야인데 뭐라 시당 가서 지마에서 코반데 자랑 가서 거기요 말해. 니근노 코바스야디 자위 차니 아니 나서 우야만 정을 시사가 로알 거기 말해. 다 로아테라 가서 로아 코라는다. 아니 로아지 자 로자. 되네 로아지 버그 로부. 로아다 로자 로부 되서라 코바스 그래. 니가. 아니 점바스야디 가서 다 야미바노니 야 단주상 점바스. 아니 깨텔라 yake maki ni gnon ndi ka sur zote yake ndela ko gi pare ani ches chetela nga ro cheji cheza cheji cheyun cheji cheding se ni chetena nga so ndik cha she din do zai chani ches tini sho se andela ninza na mra wa yo ka shi ki sho se ya de nga so ndende shi ni ani ya a te ba yo sa nga ro thambu ndi gnon la a da ka shi jin jung yo re de so ni sho re se yo re de zai chani sho hi ba de ze mo ge de ni dim de ndi ka sa la sho hi ba de a che ge ze Tani sori so tela yaso da maso niyo bari. Ani chula yinche da minchi ni, yana yanche da manchi ni. Tani nari. Ota deso la, ani yege zo de ta ni deso la. Tani yege shiye goyo.

참데 나나니 야지니 디인들 다 드린 아 론쟁 놈나 쫀라고 지대 가서 아니 이게 지금 오 아 드니 이게 지금 니치 아 드니 이게 지금 제게 오다 대주 걸 가서 다 대신 해 봤던 지제 아니 대단 잘 때 아 아니 가서 상기 자지 지친 있어디라 아 담보 때 아 아니 템이 아 베이스 아주 시시 받더니 베이스도 집았대라 아 아니 Sanu kandhi chit tangi kundu us, sadi zizi tela, shok kanga teni sanu tangi kundu us, o, da chiri zina, dhwa, dambu chichi. Tene,

아제 누달라 마드난 토리 이타뉴그로게 자로난 빠추 쿠체라마토 빠할랭라 마드 쪽남 토리야 오이노라 듀시미나 콘다닐메비 에케닐라 하샹퉁카타그여라소 포톤데 힙슈 탐바보테 세장모 말루 살아다 팽붐일 포토루테 메마시랑여 쇼라고르 오톤데 퉁카타도테 아셀메지카랭게라야 오테 파디로잉구 샤르뉴그 자르보유라소 샤르뉴그 니마젠지라 구양다 하여보자시다야 빠뿡구젠게 불톡라 샤르예동게 불주다 고니마젠지 언라두 하여보자시다 마수땅야 신신미남카샤핀피 태양의 무극이 지사바샤 콘당테른 타우와 말라우 다테른 먹게보 사샤라 부야미 따구봉아세테야 샴바다나오 뉴그지 다테라 나후오 라라혀르 카진게 제미에보 자르타테 오나로 생게보 단드르샤야 구바느라 제비우

토 잠라 아 정신 나를 채워가 야대야 허비유르가담 라리에뉴 다한돌은 봄기에 봄봄리다티 거린 근절 겁나보 돈지지 주나바 마호보 타르네셔

야야리뉴디목청방게모몸리디인방체그컴나보존디야답마비마고두용리오나본존나토디라카르창아케니마양달레야미바잔드르나송테야타우레라제디다

차 리마당로 소첸두리 다 소시도지 해보실라다후 고단들 토대해보면서나 야미와 난카다 전두세 고포보제메 해보예르송 빨래와 시라단드니야 헛헤마프일라기세 고치딘동카보리글라체르 조가시다나보겐덴시 다하샤자두보겐덴시야 두케다나응덴시 도메시동두보응덴다시 거테멘로사가메달로야 까로시르쇼로미

0: 키라세시 나도 최고도 총세디 키라시기자
1: 나도 좋아체다 고다 좋아서 수술 때문에
0: 어 이제 다 키라기 지금이 도와 어 이 좋아체 주시고 맞다 쇼 녀르 수 겪고 막 그럭스
1: 알아 다 전에 쇼 녀리야 어쇼 녀서라
0: 디다 아 예예예 아니 키라기 주시고
1: 파라쇼 파라쇼 따똥 쇼라 파르자니 미마이 모타 파르자니 레셀라
0: Kari, moja pari jebri se, ta chaangu lambri, nye chiral tagwari sivit gwa, chaa tu zarash go moja tangyu yo mardas.
1: Les, les.
0: Moja tabi ina chaa tawa ni tungyu yo mardas. Ta chiral simla ma chaka
1: chukwa. Tis,
0: la.
1: Dile shubshay taro na.
0: Shubshay, digiri, digiri. Suk, suk, suk, suk. Subti kaabyo tuba di bimba la su, chakaan kya.
1: Subti kaabyo tuba tolo me ngari kashu tuba bidu yi.
0: Haa?
1: Pomo. 특별하게 좀만서 참만서 시비만서 지지대 망다실로 오고 저도 저도 절대 망스들실로 셔 아마 그치
0: 다 빼리 고장 두부지라 메고 고 디저 먹고 되고 이다 아니 고자 김사럽 돼 지라 돼지
1: 내면아 캠프 고치 바지랑 집에 나와 더 심세다 돼
0: 심세 어 디리 디리 디리 심도 먹고 심유대 지지 보고 심유매
1: 심도 먹고 심유대 지지 보고 심유매
0: 그래 지지 보고 있어 가지고
1: 어 대샤 레고 나게 레집에 쥐롬다 디집을 십시다제 따다 먹고 가르들 상문 조금 있게
0: 아네 따자네 징수 징만의 갱에 대해서 믿었던 일이다 쥐가 디대제도 거여져
1: 따뜻이야 문에 저랑 심으시소스가
0: 다음 내 키라세이스 러스 카다 코바 참고 류다 락바 상마고
1: 코 카나시에바 되게 맞아나 자시에 똥시에제네 똥바리
0: 죽고 죽어라 너무 죽 텐젤러비 약살아
1: 아 죽도 제가 뒤줄아 침다 상어 허터리
0: 가리 침다 함도 가자 가지고
1: 저가 죽도 제가 라져 부글라다 제가 줘야 돼
0: 와르 와르 와르
1: 보다 죽도 제가 쓰면서 라떼 보다 냐부 함도 제가 줘래
0: 어지 에이 침다 남아 줘 다 무수가 대들 전에 상을 오게 김주 댐자라 서서 나주디
1: 아 뒤도 저라 두대면아
0: 어 그래서
1: 김주에도 봐 라떼 보다 냐 함을 잡다 잡고도 와
0: 더비야 다시는 아주 주인이도 봐줘라요 토지치시네 다시라세
1: 라라
0: 리테라고에 리다다 추테라고에 냐무리
1: 커 리다 라마께서 약속을 예수 시세 콕도 리라서 차도 민둘
0: 사실 루베스가 대별라 말아 요라라
1: 맞아요 뒤 서서 맞아나 따도 부부 약바 거요
0: 제코 그 구르구구구구구구구 구르르다 구르르 거불하라 주도 구르르 거무타라 주도 구르르 고자 고자 제베데 아무짜게 조다레
1: 아 구르르다 구르르 라다 피부 마죠 구르르 슈노 카바드라 구르르 구르드 구르드 제네 도데 개고 뻬므나데 조다레 커주 살스투제 피르자레
0: 오 제나 코 커주 살스투제 피르자세데 가스고
1: 에스 게라케 무슈메
0: 오
1: 대샤 아주 개고서 샤골테 제베모 그제나네 커주드 독 좀다 피르제 대가신 그게
0: 문에 빼르샤 다세나 아주 개고서 수보 종단나에 긴인도디나 아주 루주슈도 저거 롬조 데스나 야오 기대
1: 그때 이데 메스터라
0: 아 다음에 차세 라 축축축축축축 예주 양주 그주 고그주 드링 애주 세기 키랑주 딩구 추비대 주진내제 세세 좋은나 윤접지 필러
1: 야오데 水水水水水水 夏天的水 동태스 진대시 니드시 메데시 모데시 딩구 추미리베 모데시 샤제문의 윤접 잡아봐
0: 아하지 딩구 추미리 추매비나 키랑 톱네 아라 여자 윤접 톱스샤
1: 아지고 아라 윤데 접실하마 피우그리 저러면서 그들 아랍이들 남들 놓고
0: 아니 그게 고스 시과 잡는데 키랑 문에 숨새대 대야 우시 위쪽 봐.
1: 뒤쪽 맞다.
0: 어.
1: 뒤에 계지다 개나가리아 쇼를 임파다 치자.
0: 뭐 봐.
1: 라도 카바다 더도 가서 앞에 있는 신도 와.
0: 어.
1: 뒤는 쉬세 보세요. 가서 로샤.
0: 아 이게 문에 가라도 돌아치다 매제 미 통치 못 되는 거 같다.
1: 문에 대도 와. 나좀 내버서 내려 잡으시 큰일 됩니다.
0: 다라리 타바 가면 대체나 끼워요 와 코다
1: 아 타바서 끼워 가면 미주 사바 장 잡아거래
0: 장도 쉬나 코다 녀벨아야 칸이 쉬어
1: 아 장도 쉬나 내가 날 때 코나 쉬 투쇼 당성
0: 다음에 차세 삼는 게 쉬미 니세 키라 쉬게 되기
1: 와다 저런 님 뭐 숨다 기대다나
0: 아 되리 되리 사
1: 레세
0: 빠주 돈이 최사 쉬 보면 습내 디데 상 체리
1: 빠주 맨은 양셔고 빠주 맨은 까라주
0: 까라주 아이게 맞으니 봐라 잡듯이 가지고 깔아 주게
1: 줘. 아, 그래.

0: 진짜초두즈자리팅세지도라라
1: 세지도라라
0: 용조비당주조카당님비로통용지조자소
1: 창양다뷰세지도라이切了桌板面，金板门。

나로남 바추쿠체랑 토 오빠랑라마드 쪽남 토리야 오이노라듀시미나 코혼다녀메비케닝라 하샹퉁카타그 요라소 포돈데 힙슈 탐바보테

아고르 오톰데 퉁카타 동테 아 셀메지카랭게라야 오테 파디로잉구 샤르뉴그 자르보유라소 샤르뉴그 니마텐지라 구양다하여보자시다야 파이풍구텐게 푸톡라 샤제 동게 푸주다 코니마텐지 알라두 하야보자시다마소땅야 신신민 남은 카이샤핀시 태양의 무극이 지사바샤 콘다한테는 타우버 말라우 다한테는 멍게 보사샤라 부야미 따구버 나세테야 샴바다나 뉴그치 다한테나 나후오버 라라쇼르 카진게 제미에보 자르타테 오 나로 생게보 단드르샤야 구바느라테 비우

토샴라 아타지나 르셰봉아 야테야 하비르카담 라리뉴 다한돌은 봄기 에봄봄리다티 거리 근저를 겁나 아보 돈지지 주나바 마호 오보 타르네쇼

우리 다 소시 도지 해보시 라다 후 고장들 터베 해보메 소나 야미와 난카다 전두세 고포보제메 해보 예르송 발레와 시라 단드니야 헛세마 부일라 기세 고치딘 통카보 리글라체르 조가시 다나보 겐덴시 다하샤 자두보 겐덴시야 두케 다나 응덴시 도메시 동두보 응덴다시 거 대면 로사가 메달로야

아니 대단 잘 때 아 좋아 님이라고 지켜야 바래 대인들 생긴 나바게야 아 되니 아 되니 걸러 아 상기 파치에 되니 땅 요스 바래 대인들 다 응해라 아 되니 걸는 만도 되지 사히시지 담보디 강리에 세딜 아 아니 자와가 나라 얘기 알깔니 알사지 어소여 깔 선주 탐바 오생 지금 소여 바가 나니다 알다 깔으세요 어 된적 타니지 된 그래스 딘들 알깔 히바데 아니 간르질 고게 바레스 간은 인정 거 바레스야 근데 아니 가서 그다 저기 담보디 난 내라 아 알깔세야인데 자위 찬이 아 드니 자가르지게 아니 리저지게 다 리저게 그 놀아 알깔세야인데 알테 아니 양지 얘기 때 소라 고아당 깔때 사지라 고기 바시 딘들 알 깔로 히비가살 알 세딜 야가지 얘기 양 쭈쭈 요바가 나는 토마 양 아이 토장바 양 아이 드니 응고시비가 드니 양 쭈쭈 뭐가 쇼밍라 아니 알 히비가 다니다 깔로 세야 때 양 아니 까칸가 가하가 아 드니 자산자 자하냐 자산자 자하나 라소바 까이 네 장비가 드니 사지 선주 소선아 선주 소기 요바리 디디스 드슈그밍라 아니 칼레스 와테다바 디디르 칼라다 알스엔데 테카르 건강소 베게 돌고알랑 야바이나 아니네 안팅이다 간팅이 히비데 안팅이다 간팅이 히비데 다데 간소 베게 건노라 베지 이게 건노라다 간디지 제바리에서 디르다 양지 드비도지기 지와 건노라 양지 샤와 살보르 셰바 에오이 사제 가수 성진인 세니 알테 아니 양랑 님 좀 봐다 깔레테 사제라 아니 님 좀 봐 예리 사제지나 담보시 아니 님바데 가레세 디리 퇴메크 아니 나조다 베지 이게 기조하다 만제용 비가슬라 따자가노라 알 사제 오수 예 깔 숨지 탐바 오세니 알테라 아니 예당 깔레테라 숨지 탐바 세니 장따다 그더니 제바시 디인들다 야세 숨지 속에 따다가는 아니 되게 진짜 간지질 토바레스야 되래 대인들다 간소 베지 게다 이게 그만 싶어 이나 아니 루니지 사지 자체위 그 죄자 희자 간지지 땡기나요 양기에다 사지 선지데 양세 선지 소이게 장게 따따따 낭데바 대리 마나 하소 바지다 야 대리 뉴소 바 이나 양 죄자 망보 찌데 조버때 문이 바 때 못피게 되게 쉬야 형게 와단데 간소 되니 공고 혼딩이 난가 아니 되게 니지 거라 사신도 디지 오시바 텐지 다 드링 가스 바바데 치레세 디르다 가상 그 자가노라 이게 알깔니 알사지 오수 이깔 선지 탐바 오세니 셔자 코랑노 다 비기 이게 셔지 장이지다 양다 사지 그 장이지 땜바레 왜자다 양다 사지 소소 거더니 고데 되지더니 진이 아니 이게 되더니 미치 대그다 나지그다 야와다 난다 마보지데 선지바거더니 자 코난고 노노니 사카요 메바시 된데 예바 예자 아니 대단 젤니 슈그다 이게그다 제위거더니 난데 문유와지 나도 니가슬라다 가서 그존다 보시니 니히게 바던데 지리도 다 대그 노라 이게단 제위게 쉐시 대그 노라 담보 히지게 난데데 체인세디라 이게 알깔 니히비까지더니 이게스야 간지지레스 토마는 가서 이게 공고데 아니 인자식 다셔 이게 중고세나다 야나 이게 있어야 되지 고된 때라 아니 야도 뭔가 만보지 여바레 대거 놀라 자유 찬이다 용수 드라바지다 다 용락은 인자시 동시나 선자 보진 두스 담보 때 아니 민치 닌저 종여 절비 게저 당 어따다 이게 중고 어떤지 지리가 민지 닌지 종여지 비게지 당하세는데 당가서 베지 다트고 원 당바이나 하장 그 처리 찹치와 드니 망치와 그니 키는데 비게 이게 좀 어떤지 드니 니마데 처리세 딜 아니 게지 당 대니 토랑 게지지 이죽삼 야나 르모그 다텝든지 딜라 얘기세 그레스 다 도도히 야바이나 게지 당 대소데 아니 주치 나바고 토노 마 토랑 게사지 드니 다다 야나 zuri, oda tisola, ani, yige segres, oda cherzina, yige kualendo nimbash. Ani yen yang, oda yin yizu teso te kolni, ani tabarshavi, yizun tesola, yige es. Tien tisola yige telashi, nanka tenjigita, kualendo nus.
대가 나니 담보 민진이 이제 종교 집이 이제 당세하게 이게 저 고대 너 답하는 소리 봐야 되나 이게 되게 간지 지는 인정이 그러잖아 이게 있어야 되지 못해 자이 당이 봐 야는 깨지 당이 봐 마도는 간소 미기 통주에 비기 줄이 많이 봐 아 나위 니자 나죠 그 니지 그때 자이 당이 봐 아 민진이 이제 종교 집이 깨지 당세야 깨지 당 되게 이게 되지 못해 그래 오늘 대답이 이게 되지 실리도 간지 지리 있으나 민진이 이제 종교 집아서야 대리 이게 지 실리도 민당 직종비 그 유시 봐야 나 진짜 보시야 봐 레스 어디는 뭐다 실링이 돈이 아 얘기지 아니 고된 때 얘기 봐. 근데 니 밖에 저 당대 토란 게지 이수 야나 르모텔라 이게 세아린서 안 되고 자위 찬이 가서 이게 좀 패런데 막 입이 가서라 디가 해요 봐. 깨차세야 되라 여당 뒤지 까자요 봐. 여디지 까자요 봐. 딘들 깨차로 여디지 까자지 현차세나 뭐도 거기 현차대 세를 치들 아니 깨차 대소대 마 토랑 게제라 아니 줄이 르목 다테 마보지지 바레 데랑아서 이게세니 데레 과 렌지요 바레세 섬바데 체르는다 다 이주 대소 베셰 따니 아니 간소 그마 짬지 그테니 그 이게 그 좀 되소나 아니 간소 그다 이게 이게세 그래 이게세 그 이게 크쇼 이게 내쇼 아 세니 디는 간소 마보 희죠 아티젠 오다 대소 다버는 좀 많이 나고 아 이 좀 되라게 다 든데 인디로 가스 파파 간소 베랑 다체 그 루고 왕도 빠야 빠이나 아니 이게 세야데 간지진 인전 세나 다 베롱 닌치지 다체마 야나 드라바 당 아니 체미 르라마 그 체마르 봐 너나 드라바 당 체마르 봐 그 드라체 지 키파 토모 하던데 대왕도 시바이나 아니 이게 세야데 민지니 지 쪼이르 지 비케데 당 대가 랑라 아니 민지 세기요레스 이게 지 체니데 던데기요레스 너 베그다 소진 그 아니 드라바 당 dati maa te su kun te tong te shi teni te tabi minci ni ji zong yu chi bi ge je dang te la ngan su la ta yang ye da sa ji sun ji te sun ji so ge wa bara te zong chen shi la ani zuri che pa ar zi bar wa ta ka ka ka nga la so ba ji yi zub te su ta teni yang ge xia ji nab naro la so ba ke teni yi zuri o te so te yi ge ngi ma yin si te so te yi ge tak pa wa yin si ta yi ge si ni ko tani tak pa zang ma tu yi ge ni ma da ma re si ge 이게 니 마테 아니 민진이 이제 쫑기 집이 깨지 당 되니 까까까가 라서 봤다 디소데 이게 니 이세요 다 제대 왜자 뒤준 초하고 쳇들어 까 망치가 지금 나나 아니 안소 그 딱 공소나 보지 그 왕도 아니 이주랑데 아니 이게 나 민자시기요 배짱이 종고 토들 아니 이주진나 파나 이게 뒤안도 파나 이게 누세니 배대나 이게 안소 다 대 이제 드랍알아 고더니 디진 초하게 쳇들어 아니 까 망보지라 이주된 안소 이게는 인증 열대 왠자 베랑 자세반은 이제 토모 많이 박은 데로 나기 시바 이나 아니 이게 니니 바데 민지 니지 쫑기 집이 깨져 당대라 인증 그레스 대체서라 이게 좀 못 반디 가서라 아니 간소 양 상기 세기 지 그때 맞긴도 대체를 세디라 셔탄 칼 테무그 베지 이게 사도 즈스 다때 간소 연라라고 자디 바로 와 니들 다 테무그 베지 이게 사도 즈바 대왕도 담바 이나 아니 테미기 조직이 이게 대 민진인지 존주를 집이게 저 당대 사드지 바래담 야나 당대는 최지 제대니 이게 그 줄이 언더 사드지 바로 거기 바래스 달 좋아지 뭐 말이 나발인지 때랑 가서 생기지 시나 아니 야본도 와 대인디라 다 대랑 안 속에 인지 미지 쇼니네 산로 당기 분도스 마토르 게저 당다 대당 야나 당 최지 이주 때니 가룬 거 쇼레 와지 사드지 바텔라 짱아니네니 고지만두스 원아 테미그 베지 이게 사드지 세 바텔라 아니 쇼니니 산 산노 당기 찌데 가레세나 테미 샤유비 디게 디 아니 라레 베지 코론 토몽 게라 아다 룸바 룸라다 야 룸바 카카쿠쿠 카히카히라 코란 쪽은 야 토몽 많이 바 게샤 제단들이 룸게다 예게테니 여러와 하테 많이 바 셔체그 토니 아니 고시 난데비 그 토몽 그 게텔라 아니 랑치스 여데비 그 다 민당 치 르퍼시비그 자위 자당 여러와 다 민치 르퍼시비그 자위 자당 대소라 다 템 섬보라 라니 그 여림보라 코 흰주 찌셔마 흰주 르퍼시니 아니 타마라 저기 세들 아니 자위 자당 대소 너니 아니 순지 속이 자당 순지 속이 아니 츠 디니 아니 츠 서르다 츠 빼니 코르 흉니 아니 때면 제바지 자위 자당 순지 속이 디근 나라 아니 초마다 민치 간지지
좀기나 민지 간지지 죽기나 아다 뜻은지 속에 보고 아니고 듣다 너 저리 있어디라 닌치스 강기자 마지바다 사르티치 데스 근데 사키치레스 니마데 산오탄기바 치르지나 데다보다 테나 파이갸비 그 자단 선지 속에 대존 최제라 아니 주리 쳬바와 선지 속에 그런 거 사르지바 딱가수 사지 선지 최제 그 아니 가서 이주 요러와 가가가가 이주 양거든이 그 현지 좀 마로 그 이주 어 이주 대소야 대단냐도 그러니까 사두지바레스 덴데인데 팀이 그 베지 이게 사두지스야 다 덴데 그 쇼닝 그 돈을 고하는 게 만두스 더 많이 봐 어 팀이 그 베지 사두지바레스 가지 이게 때 민지 인지 종결지 비기지 당데 이게 그 체니 양이 다 팀이 그 덴데 그 이게 덴지 기지 당지 아니 사두지바레스야 덴데 그 고하는 바 이나 아니 내지 충 그래서나 다 팀이 그 베지 사두 마지 비 양이나 베지 몰라 아 아니 민지 인지 종결지 비기지 당 여봐 희마기 바레 Kisha yorwa, kisha yorwa chetele minzi yorwa, minzi yorwa chetele minzi ki zongi jibi keji dante yoyo bari. Tende yindele, ane teme ngedele yige yoyo bari. Yang teme ki yige sato zi bari se japa yina, yang teji ngedele meba ji saba zi dibi zonro. Dorna, ta sel mutu baga tende ki ngandu ji danja ji da, ngandu ji kine ji, mende yindele da ki mani rangling tu ba. Tende ji chango shen ji pangu reis. Tende yindele, ni kasla ta teme ki pisa de zi ki bande, kongi yige ji ngo te dan yerna, Zayu chani chari sadir ta, kondi yeba nangyi, dini peke je dradang noni, zayu dradang sanji so ye de, kondi ki sadu shungni tenben zeba ta, ane teson chenji ki zuri sanji so ye, ane kondi ki saten zeba. Oda tenji shungni ki tondi kwa lingi luz. Deri, ta te chari zana nga su yege ke ngon rabo te, ta peke datrik lugu wanti chana, minzi nyingi zongir chibi ke je dang teso shi. Oda kaka ka nga lasa pa teso ke je dang teso shi. Ta nyingba de chari zana, ane yege ke nisik shi, yege ke drashir shi. ona ta yege ese ya ti ni si de kanre chi yege re ese dilo ta peke go wan ta ya ba ni ye ke ese ya te la ta misir ke ni si ti ni ji ya ya ba te ta ngarang ani thonyo me ti ni dilo shatan kal ta te de je ju mi zam ki ani yembi zon ra bo te ni ji ta wen ja jagar wa lan swen ba yin ji na ani yege ese ya ti ji ti ni ke de te la ti ni akshara se akshara se ti ni de ju ta ten ra bo de che re se ani munjir wa njirmes yana manjirwa kde ta ona yige la ani manjirwa as yana achara se gi bi jinzen chere sena ta te yige khorang je tsai ngo gu go ni ta sanu ta ya ba teni jin sa ni gande sena yige khorong te tsai chani ani meji ni zo yi ji bi ke dang ten ni dai dang yin ba yin ta dai dang te ti rang yin te li ani yende manjirwa ta ji re se ta pe na ngan so pe ge gwan ta ya ba yin na sa ji ge no ka ka

0: 오고니 칸키랑데 로인싱카 노는 뭐 이들이 제대로 쓸 때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오향이 데 모기 또저 사쇼 가사카게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도로셰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어 그네 딘디스도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도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안초 이크르니 난다 조타크르니 수준크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게히
2: 오제제제 롱진 카바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크 냐뷰 예히도나치닌가
1: 오레 다냐보치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희 도르도 미베 온 계시리 텐데 손상 치기 대역이 루가라 장비 저와 담무디 나니

0: ཁྱི
1: もう存在心中写作错案外上推算老年给所推当黑人了地名小娃藏几地跟跟气味你弄一把在顿喜悦这是得了非宗子阿们把住公康上真的对我托把的笑第三对跟大子那么连接弄得故事大的结巴的笑何子况哦那我们着急可是这说你当俺弄得了了老大日什么那么学学月的弄得故事大的别我笑现在公用没多
2: 好子，地球上个环境咋接不嘞？嗯，地下三角恐怕七年嘞，我到国外搞的top是啥个子哒？把这地门搬给大伙。好子，地球上个环境咋接不嘞？嗯，既然人家都是准备那个白板能行，就修吧啦。嗯，去做给你做看改建好过要嘛嘞？
1: 肯定是。
2: 你既然唱不虚伪呐？嗯，进入前途逐级逐级日柱落了呀。嗯嗯嗯，忽然你们这国人呐，想不想退退三吧？我过去东部去了，都是三木当修不嘞？嗯嗯，顶着这老萝卜头叫过去进国外搞的top是啥子？
1: 我顶那松家矿给故事三郎后面泥路了，大家心就这边过大门的。啊，故事三不一定在这中，心就这个哈古巴米。
2: 对对，说是该还没古巴米，现在老罗担心多啊。嗯，唱不虚伪呢，矿给故事三郎后面泥路了，大家心就有点难解。他们得矿子不灵了，改造一遍，拉进去，拆了开建起了牛不打。拆了开建了。哦，这咋是的？故事我也搞了三遍，那不跟多民多。那监控。啊，故事。 故事的人过个的特是虚弱那些的，俺当的让金巴那上这待遇。
1: 故事的其他我搞的虚伪呢，把人家来忍住了喂。既然你看看三小，子光，他讲故事三没没着。
2: 啊，这他爹来三江这边这样要嘛的。嗯，三大那么交接过来。
1: 他故作啥吧？喏，俺呢？
2: 其他电视的，你是瞧不是啥开不卡子三没都呗？都从库上给卡刚三边号码的，怎么那个没好多卡子的卡子这个没都给你？
1: 子光，嗯，他讲故事的那名字要个什么叫小名着？ 其他是说就讲讲的啥？哦，
2: 顶面那马的哒。
1: 啊呢，
2: 老周的老周，黄给老周给摘了，准备过去打进去老来当，浪到卡巴的多，顶上面给白酒当一卡子的卡子面都管你。
1: 啊，这点有的，顶上错你要不对吧？要白相多那对吧？没事过呢，顶上几种地看，过去打进卡巴面，明天还催面说。
2: 哦，这点用过就没。
1: 俺拉吃些呢喂。啊，过去打进去卡巴，人不当我你不说么？什么俺都不吃咱牛血。
2: 哦，没了喂，多么那这个牛血。
1: 看那个白雪大星一呗，白雪是什么季节东西没？嗯，一年吃了的吧？这个俺准备的吧？故事大姐给卡巴的抓，这个得拉倒，是等一下个家伙，没搭档过老阿爸。
2: 哦，人民，民三把不顾江干几个谁个阿龙把子大下生过来？
1: 来，
2: 啊哈哈，过去，过去，过去，过去，今朝故事三不一能不跟多民多。
1: 俺那咱们都，咱们都，
2: 咱们都故事三不忙噻，当然来不跟的，
1: 当然啦。
2: 哦。
1: 大大姐，我怎么不搞呢？
2: 看那个三娘妹呗。
1: 嗯，你是我的小呀小苹果，给你啊一个小春秋影。
2: 现在三娘妹都干呢？
1: 这光有一个胳膊在了，谁的戒指给那刚我戒指是不是有不过？
2: 现在故事当奶奶不跟多民多。
1: 我那爸，他一年空。
2: 啊，
1: 他故事过了学没学差吧？
2: 我嘞，
1: 故事三年没三差吧？
2: 我嘞，
1: 故事当也没当差吧？
2: 我嘞，
1: 他俺们追啥种？俺故事。
2: 读书讲没着啦，读书啦，
1: 哦，
2: 我到吉兰个故事读书讲不赢啦，新闻报没关系，吉兰个主管的门第没报个着。
1: 他读书就那门第，他故作讲白家个啊呢？
2: 读书就把门第不得要嘛嘞？
1: 哦，
2: 你那里做做的特当西罗过来，
1: 但你来了人我弄就过来过来买吧，特当西罗俺哥把菜俺做不弄的呢。
2: 特当西罗是个哈拉么？贵州个哪样要嘛嘞啦？就我被原样要嘛嘞？
1: 啊呢？
2: 做的说是让个白嘴姐姐菜俺做嘞。
1: 菜俺做不了，
2: 大姐俺弄着这些菜俺做不弄，日里这些菜俺做不弄。啊，这看看起来学嘛嘞？哦，去让个做的，古朴无主的，人心不公，墙头小把江江，我看见没修不见。哦，明里先别问到给来这都出了，人家给现在都爬倒了，先有了当对节，别的都忙咱们这边呢。现在去让老各位故事的，刚上很久做不到。 다 견제 쓰는 감을 강과 내로 균제다 여 탈출
1: 예 박주미
2: 다 이내 아
1: 어디 저거
2: 지난로부터 야 심도 신도 가보던데 갔나서 아니 견신난다
1: 어
2: 더케스 지역할 미카시에게 견제 쓰는 토단 시로 된제 엘레 구슐리엔시다 파샤
1: 어
2: 돈도 샹제 농구간 슈기
1: 샹제 슈기로
2: 어
1: 다시는 샹제 가르쳐 두게
2: 네 견자 빼차샤 직슈노
1: 어
2: 그세 나 절 전제지 치
1: 전제 대비
2: 어 유고아지게 내신 발게지는 데지
1: 드스 계속 근데 드스
2: 어 보다라생 미디 땅도 도마 구조스 좀 봤어
1: 내신 바데 레 근데 접송해
2: 민 도스스 거미 어 녜마 아직 가스 벌레제 보다라 땅도 제주 잠바 아 这个 젠다 보다려 세세자미 보다라생 미디 오도 좀 세스
1: 포탈라스나 렉자르지 깨레고 더게라 리우 툰지 시고 아슬람나 다고 말베 아니
2: 예 자제
1: 뭐시고데 아스캬세 엔젤러고르베 아니
2: 지 자제
1: 다키랑게 니즈딘데 nga 테모 망고 시다 투뉴예
2: 투뉴여라
1: 테모지 nga 부글로제 저용디다마 나오 진도 가보 시부제 용게
2: 자제
1: 땡 nga 부고 게스비
2: 어 괜찮스
1: 부 부라들이 나오 진도 가보딘데 걔라게 로제 가르치 좀 러비
2: 안 비
1: nga 비 엔젤럽게 빠라 디링아 롭젠 집이 겨우죠 난저 갤라가 롭젠 두슨 고추프다가 롭두초 롭젠긴 고네 슈버도 깨사 텐베 테먼치 로쇼아 숨기사
2: 안디네
1: 데네 롭젠긴 민지디가 익수 렉베 테먼치 슈슈아 숨기사
2: 안디네
1: 데네 롭젠 저사
2: 어디미 롭젠디 또 데세라 중고미
1: 이상체
2: 안 갤라가 종젠스인데 구이나메이나
1: 종젤로
2: 어어
1: 네 부이세라 갤라가 종젠 웨이신 춘나로 구샤 랜사모 겹차스
2: 그 다젠 야고 심 중웨
1: 네 부이랑도 카바디 추레제 미스테비 갤라가 두숨 구샤
2: 숨라
1: 어
2: 다젠 주 땅부디
1: 주 땅부디 벽이 루지 따나 게부 송젠 감부 로가스 바르 슈바레사
2: 안 그냥 부
1: 네 부 랜두 얘네 멋이 봐도 슈바레스
2: 오스라다 다 쟤는 주원님부디
1: 주원님부디로 와
2: 어
1: 주원님부디 간다 시라 라툰 세람
2: 안 근데 비
1: 네 비 랜두 미숨쇼 겨네 지 라툰 바라 라툰 세르
2: 다 다그러면 좁살 다 쟤는 주원님부디
1: 어 주원님부디로 와
2: 어
1: 주원님부디 직접 써야르샤
2: 어
1: 직접 써야기 명지디 차디당 뷰르샤
2: 차디당 뷰
1: 어 안에 뷰 내 아무라 차딘 잡은 잡어 내 빠라 뷰 잡은 잡어 그라손다딘데 낭우그래지 에그라니
2: 카미노 카미노 양아 템지 내주 첩잡시고 돌지
1: 그라라지 도지
2: 어 템지 톰가라 모자 모라지게 차데 머니지 케제
1: 어 머니지 나
2: 어 안도스 나서 엄마니 뱀에 엄마니 뱀에 하루다 다시네 사근다오디 친즈죠 엄마니 뱀에 엄마니 부 아멘노 부 아마 샤디네 슬림반반디네
1: 어디서 몰라 샤이간 만드는데 좀 많아라미
2: 지도 꽃 야망아지 쫀다 응어
1: 다똥이니
2: 템징아 속대 매제
1: 어
2: 예맹아

0: 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你们 yang do sumba ta chir me to na ta ka rab ji se ne ma tan chor tel gon shi
1: o ji la am ji la ko ten je ku lu cha la
0: shi za
1: cha ko na le zo bu ya bu shi bu ji a ne zo bu de nya chang ma ka ba shi ba cha dang ni cha ga na wo shi bu ji
0: cha ga na wo shi
1: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我对呀，这顶对我们流行的哈。讲个流行。
0: 다가 로강 선배 되게 만 두스 보디 잠바 폴라 쇼프 탄다 맵디기 키춘주디 강과 도지지 대선 키고 끼게 싸고 됐어
1: 아지 디카 가요래 폴라 쇼프 탄다 맵하니
0: 다가 범디기 빨라 샤코라 지긴베 니뉴뉴 강과 도지교제 빨라 겐나 시 술교 소가 산이게나 시마 뉴뉴 나 로베기 구두 치바노스
1: 오지라 폴라 데 모랑 빨라 말베니
0: 취사제 나 레싱게 마수제 봄디기 치데 신제 봄모 파메 거지 소이마도네 파마 칼렌 로도메도
1: 시마
0: 파메 라요 데베고 수고제
1: 안 봄디게 갈 수도게
0: 쥐도